갈 수밖에 없는 내 고독한 뒷모습은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다. 아직도 내 어깨 위엔 그녀가 남겨놓은 헝클어진 머릿결과 차가운 빗방울과 뜨거운 눈물이 함께